고모! 시빙하마! 하나! 에잉! 시빙하마! 에잉! 에잉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